레이트링 산클라지 테나치와 금드니 테랑 카시 크노랑 싱글 영 람치그니 체킹이 된다는 것 지는 간 돌립셔 주드나 초 가성 되는 거와 금된 손이 납쳤던 거 양쪽 남대지 로드 차르카운다 등담대 지금 가성 가난다 하나 지 끝은 가는 너무 난천도 몇 개를 따라 인 아르진데 남대지 시수 시고노 찬데 지 마요니 너무 난천들이라 대쟁이 도퍼간 손이 나는 저 다디 시수 시고 남담도 도지리 암란 용은 와 금된 손이 니 퍼다인 단담도 된지 그송다니 라인 잡즈웨 주다 스퍼디글 디글 만나 콘덤 세진한데 내인다 등 된지 그놈 그걸 요즘에 손이 나이 하정 같이게

근데 동그럭 갑송들 연구원가 윤대인다는다. 근데 동해가 프름의 요소 와르금대인다는다. 단다 동근 양단들 갑송도 사리. 단다는 양 로름도 꾸듬도 시식 손없이 그 누가 넘 정정글 아카는 농크는 요건 지금 이크. 대로 여름 특특 지금 이거 상황 신제 허팅 거 와르금다 영사는 건 과학도 취급 와르금대 손이 나인. 단디 와르금다 나인 대비진 거다 남거나 간에 혼이 우리나 주 단디 편이 초제보 남도 탄 요소 세진한다. 대당도보다 등 저 편 거 찾다 사건에 저리 찍은 와르금다 세진한 들는 나 지금 놈 거든 거서 가는다 가는 거서 가는다 인. 대당 난 선데 오케이. 딘호 여름 특특 지금 이거 상황 신제 허팅 거 와르금다 그 착한 이 대린 카 거 와르금다 이 대운 나인. 우린 그 차다 사급 생마 그 요소 근데 저런 익상년 와르금다 대린 카니 착한 거 갑송다 사리. 다긴 녀치 그 남든 로름 드니 고듬다 시시 손없이 그 간물 정증 그 라카나니 롱크는 정은 지금 이크. 딘호 대린 카니 착한 거 갑송다 사기 인다. 우린 그 차다 사급 생마 요소 와르금다 벌고통 고듬다 시시 손없이 그 잠바금 벌고르케 인다 카르통다 시오케. 텐도크 텐인 카게 와르큼드 잉 차다사 그 카르마 요소 와르큼딘 손이 나이 탄다금 벌고 거 아동 저나 저 이렇게 고듬다 시시 손도 셰고 잠바금 벌고 거 인다르 카르통도 시오케 텐도 자람 티티 지니 요사만 신데 허텐 거 와르큼다 잉 텐인 카니 찬듬 총어 거 와르큼딘 손이 나이 텐인 카게 차다사 그 싱마 리치 데르가 노 와르큼드 엔어 체링 아비르드 똥숨 카니 미숨잔 노 와르큼다 로름 톰 녀르치 거람드 고듬다 시시 손을 셰고 간물 장르친 거 라크나미 농크는 요건 지금 이크 Tani janam tiktik chikisam ga sanang li jang ga warkam da gungkong li yishu warkam da yin chong yin na yin Tan da ga yin jali ngab jala jachi jabzi kani mil ngab jala gabchin han du warkam da yishu ni gungkong kaabshung da sari Tan da ga chu warkam da na yin chik lorum da kudum da shi gwaram da yin dar khartong da shi yoni Da mung nang chandar tinan di warkam da ga lam da shi yisu shi sari yu tesur jirci ga da jabba ga cini khibzi ga warkam da yin siku khem Tentu domdan de chiri jibdano nu warkimda, chiri tiyo nu warkimda, titang rupu datangi ngangla rupu phanam de chiri chigo nu warkimda suqtanda, titang rupu datangi chung ngangla rupu phanam de gar goka sala suqtandar nana chiri gongho ni yishu, yishu ni gongho kaapshungda saga dhamta mula kalin chonyi nayin, ta chiu phanam da tuk segi nanda.

야 세딩게 산칸나디 드나치 바르컴 다니 테는 하시 크르모 랑싱가 람치가 니 츠크 촌다니 랑싱게 야름라 샹칭 넘코르즈가 나지 기른드간도 디샤 쮸레 하자름 치그트가 흔텅 삼친

레이트링의 상큰한 기타나치와 아름다운 점들에서부터 역사하는지를 세계노 참바 동대나 시도 단디는 아주 좋은데 크게 접대진 점 도트마라 친다기 인간적인 것들 라카네 너무 주시고 캠 단디는 크게 조기자 고르지고 그단들 간소니나 주 다는 그 치와가 송진 농그 고르킨가 반단들까가 주 특틀업 가다던 요운데 군들까가다 너무 고르지다 되는가 근데 치다던 단들가 발라 속한데기 살가르비지 고기다 너무 조기 아르나 한다 지고 캠 대칭들 간소니나 다주 특틀업 가틀들 자체가 같이 담반대라 그러니 단도 chandar ese ko tis chen ge ta chu ta chert ge ta chu long kru na khong sal ge da tong ba nan de kon na nda ten ro thak sal ge da tong ngi on de ko khan nda kan thoni na chert ge chu ta ndam de shert ching ge ngi tan de ti ona tan da ge ji ni da ha chang ya nga wa in ta do tong da song bon tan do mo nang san de la te chen ge ta chu bor kan thoni na do mo ngi tan de ngi pu ta za zu wei chu ta chu long kru thak sal ge da tong chen ngi u tsu ta chi ka na kan chu long kru de ji ka na kan de thoni na ta ha chang ge no pan de yo ni do mo chandar la 대한전에 저 단도무족 든들간 손이나라 영단디 영 농크르크나 홍철과다 등반다트는 요 너무 그래요. 다 적당 같은 디능된 손이나 저 다 농크르크는 된 막나 다 총화 그래서 지런된 손이나 막나 아무니 마치 그리다래 막나 다 든디 저는 요거니 막나 잡티트는 요거니 다 너무 차라서 건데 오케이. 대신 그다 그 든들간 손이나 니 공을 시작 건다 특설이 될와 같은 요나 저 홍철 간노 단도무 그 미탄더니 다 영단이가 주린데 지발이라. 티 한친더니 던도무죠. 그딴데 손이나라 쩨던 게 저 남던 게 던데 손이나라 저 화롱고 아름던데 여기 던도무들. 던들간 손이나라 영나 아진데 다 저 홍설고 다 던만난데 거니 너무 항상 동들이. 티칭도 또 버간 손이나 저 아름던데 손이 지 청통다 던 그걸 걸고 가나라. 던도 저 홍설고 다 던만난데 거 가나라. 던도무게 점데 등거 찬데 저게 좀 망아요니 너무 찬데 예세 고케. 티칭도 또 버간 손이나 저 쩨던 저 아름던데 손이나라 영 저 다 쩨던 게 던데 저 남던 하 조리고 아름 너무 저리 뛰치는 다 동록 방기던데 양지 아무라 조상 조진한다 너동 탄다잉 다주 청송 진한다 너기 다 등에 주다 농거 거는 요 카나나 너무 찬데 지금 망 요 계속 뛰치는가 다 너무 숑더니 네 버다잉 잡조라 동동데 다 등에 농거 거는 요 주인 하진 거 같이게 텐도 사랑니 텐도 작남게 홍행금바 층든 접단 얘기 세고케 산골 바그 튼은 작남나 작남 사는 간 간체 공산이 독성 바라지나 사랑니 텐도 와르게 작남게 홍인 바츠게 강화게 쪼그지 쪼그지 그지게 강럽 될은 가바든 능이금 제티 알리게 디름다 헤브지리 세고케 너나 사랑니 텐도 와르게 작남게 스튼 담버게 튼진비 람듬 줄 쪼그지 토카 캡타비 그금 바츠게 토마데 인상 람트 용 디벅터트니 와롱크 카르톤 타브랑망제 담부터 요케 홍인 바츠다 한데 우진이 와이 땅 조르기 아르치라 초 차트브 소금 토르근 간 바츠 큰와 비싸인 조근진 간들 또 동신이다 니르톤이 크사 저글 쪼그식 쪼그식 그지게 알디 당급 용화던 니르톤이 크사 당돈 지티 쇼니 당급 용름 전등 세지요 바리 예세고케 레이트링 산카나리 타나초 데랑 하시 그럼 이런 생게 다 이런 생들은 다 그때 등록 다등 조단디 좀 듣고 돼 삼직 니 던데 손인다 공인 거 주시 바 된다 그래 다 쳤던 초님 말이 되진 다 조람 다 도는 등 대화 근데 뭐게 다 산질라 손다 하정 망아 욕티 생게 좀 디와 근데 진 디는 이다 군 좀이나 양지 삼신 돌 다등 다 넘은 좀 듣고 등 그 차세 좀 들까 셔 군데 손이나 라 양아치 처만 공가를 다든 너무 좀 듣고 등 근데 손이다 나 주어랑 땅니 봉제 투베 준다 하정 같이가 아니 이제는 그 산칸나리 되나 지와 아름다운 의지 냐무냐나 정점 하나씩 놓으시니 되는 거 단시 그 누가 카프런드 나 세르니스 되나 셔 주래

하장 덩어리 와르근디 롱컬 끝낭데인 항이 부 끈떡 접지거나 년간다 치는 너무 이더니 가다선 도디 시다 뒤진 거 조진 긴 듯한 손이 나인 대진 그렇게 지랑이 존된 손이 나인 하장 같이 삼게 야 세든 그 상큰 하게 되나 대소 적응기 되는 걸 연산다 동점단이 주고 연산이 좀 리가 바탕 돈점 자키 돈점 당 좀링 앵커 사르자 자키 당 자키 돈점 스타크 시글로 등 같이 스타크 응적 세랑 등 손 말은 챔피언에 드나 성인 나 조디 살가 등 셰가 등 나초 양자는 일 원이 급서 되모

0: 나 람덕 샤지인
1: 땅 종용가 나그슬은 안좀 체든 탑줄을 땅습부터 동의 고르제 탑지 고르게 땅 총룡 생친 은윤 한큰가 샤비에 랑샤 럭터 돈출시에 봐 나그츠고제 도브히 나츠고제 니수글라 처음부터 동덕 남무시데 니바 돈지 멍츠고제 체수고 땅 제누르 된적 지속 예능 된고라 송충지시데 지속라 카슈고니 나근절은 안주제 공리 최대샤지인 야치 멍츠고지 테른둥시 브르갑스샤 당부 공리 최대제 잡공 지 겸질 등 리지제 도브힐라테니 저름제 세근 함중 등 뎀코라 돌릭조와 타문거 제누르 함중시바 멍츠고라 니지 등 뇌치 동비 아데위 대우 등 생거 대우 톤쿵어 게르듬 등 조친 잔른 아무인 정대 준극시바 강도의 권도시비 스그사당 데르카 잔중칸 게르듬 리니르 등 총으로 니지시바 잔유 잔총 니쿠 상송 송사림바 조친라 돌르가 동위 상름 잔중칸 등 총라 잔중칸 소 너그초 등 데위 니속진디 아니 뜨지 조총시바 등 젠장 증니르시바 마총 산지소 찰진 뜨심 냠질게 니속 초바당 야쿱시는 그 너그초 도브히 안질지 시니스바 심 너르 마순 비마 촌

0: 비 종근나 루펑기 바시그리 멍허르 제스 지첩근거 내율리 크당 산동상 친당아당 서중 친도 종치르 당아당 서중 제당 대진데 내율 수고창 미 터몽데 바순시바제데 도엔진 특수세비 리크른 제와 토마토뷰 공룡 집안은 도크요기 메마 조수샤제 등 겐름드 호르위 신비인데즈 고드그 역부샤제 쳔말라 샘수 역부샤제 망초기엔 초와 고드그 역부샤제 지인 당디 겐은 사이시부 특출샤제 담진세기 바등 청더르 네르먼너 큰겐 단들세기 람바카카 당아당 서종당 람바카카 고틀 리실바치 데인증은 공불 동기비 다와 담불 제기바당 통타 와슨데 멍멍멍축제 최속 데인증데 앙 당불은 조기 산이 그당 대찬 그당 아그나 조비 켈리지 청미 데인증 토인길 탈 차전 토본 좀 바당 랑샤 남문도 바 진충시데 从个恩正些巴等 雷日兄弟, 连这个团结给个个当不了送给巴等连这个团结给每次了下是不是给了钱的动机连这个团结等连这个团结太结短进差不清结年纪过了几次了差路了的这个干车热烈着连这个团结给干车马了提过成为这个当真时的当时能够吃巴等比我这个恩正时的这个 连这个团结给安车的连里连里个图等没连里个图的这个巴等连里个图等些呢你不得第连这个团结来用图等些给巴等连里个图等些呢你不得第连这个讲图等些给巴人穷等大个等是不是来和他们等下是不等下个阿们恰巴拉咱们这些的所用的连这个团结给连个跟着动机
1: Kelly Yotsi Ji Nipur the Danger Twenty Ji, Shepung and Chen Nantin Ji Kriti, a Danger Taija, Tongu Tunla Nibatang, a Danger Kurija, Sorjung Tunla Niba, a Mangi Todum Tunla Niba, Chaitan Rochu Tunla Niba Ji City, a Danger Twenty Kurtu Shigi. Chung Yung Kelly Ji Nichen Ni Muhi Tungi, a Ramba Kaka Sajungi, a Ranga Dokunja, Todum Gan Chu Tunchu Shigi Batang, Chum Suluter. 南直文南尊学习。电子团体的车马上工来这个地方把人穷学习。没得的电子团体的是不是全部被你用了开发等各样不怎么办。车马子的南某学习。团体这个生存把这些投机。大兔没动啊等干成没动啊。年事没人吧。如果等内人没给不是太个人等一零一来就给他及。
2: 生事的等生殖学习巴等他个不得的烧个能真的不给他们找我到位没给没有比我给你了见恩中你了是不是三母学习我给你了见恩接这个等接中学和切的东西巴等电子个团结接是不是来给安置了这个是是不是的现在第一门的个给巴等第一安置可给巴了个的学习车车就将没巴等离恰或者恰是怎么巴 Chesil Haji Mashiba Jishite, Mugatung Lagasinja, Donji Tuntapashigi. Zobja Chigla, Chagushunga, Zobja Kanla, Havsha Topatang, Sani Chigla, Waganil, Yangin Yona, Jakob Yungla, Nienda Tonga Shetugi. Sani Kurtang Lirigtang, Chabkunkaki, A Danger Donjin Jizipi, Havsha Tanglan Samushini, A Danger Jangan Cheritongatang, A Danger Jet Darkiltang, Todum Lagir, Monsun Shetub.
1: Tunchuljishigi。人家看了不生病，老师讲话不行，那那么样，短进中门第一。聪明当当忙忙了，干脆拆了臀部，可是为南京人办的。啊，电这个了，啊这个把单不如真办。立刻可个查机提升等真办这些的，骆驼个白出机，短进差不清，刚刚过些呢。这样这电这个短进讲，能把烟头的单冷等，一个等着接着跟到了东北，另外哟。
2: 娘看那把，功德聪明年把那，习近平个解释了中立国龙王也不能比，可个错不是把的，托他娃儿什么的，萌萌萌做的，才说个点这个的，嗯，当不能做给西把的人。兄弟，这盆大起不几个灯，来用黑了年纪，可里个松起不等，那只多年西比，产品能是个原因。

야 냥니위 두고 총총초 지난바 데모이나 다타제적 산지 노진반데 인지나 총모르클론 칭거 원도기 감성 그 두고 총총초 제도 고지시비 디즈럭 카르마 납지랑 거 나총시비가 체크 타통렘친 안지나 두고 총총치 리톱그 두고 보자지민 리트나 두고 총총청마 그 랑가 파사 파이니 파마 등 산데 영나 나님 그 쪽고 총총 잠바 등 산데 다가야는 그 공성데 허체 보즈그로 그 요질 드나 부자 좀 그 영 림츠 홍마그는 따라 정마 산드즈기 조노 가야는 그 리샤 제메라 디 한치닌이나 영 쪽고 총총 정마 하는 그 파사 파일라 톤등나 파마 등 산데 하는 그 시사지 그 어르친의 섬데 조인이나 참치마리 송 다니 따등지 유그 진실라스과 영나응진라스과 더참마영 이과즈긴 디 한친닌지나 영어른거대화그능나 시그 다르겐바그능나 다크리 땅퀘시에나 가나르툼시에나 킬르시에나 다듬응아르와진거 로른시그멍가 더참마긴글름나요노기 시샤더참마영 이꾸즈긴니 이꾸즈긴징이디등나 나시 시샤멍아즈 히텁거리 ti hanchin injina yung tuku chong chong changma gyi wur de xi guo nu zuo no da xi ge babjil chi nu jian ge tuku chong chong changma ren ge pa ma sang teng yi da chi ka la su ge song da teng yi da chi sha zhi jin nan zha chi chi zhi jin nan zha de mo ta ni yin ning guo ti hanchin injina yung ngi wur de tuku chong chong changma da sa zha jian ba yi guo ren yu guo no shi ge de teng ten da teng yi yung zhim zhi le de yin ji ge shuo yin xi ge zab zui jun de pu zha jin ge dangjina tirang hawasam ge ngomai da tengi tsangma sai dazgi nu te ri tana nyingnyi tuku chung chung tsangma ge da ya nang ge gongsang ge shkam da tang ten da tengi da zemu na zu wa zi nang ge sing a chi jin men ni nu da thoma zi ndang na hob jung sta ni khan de men ni ga ti cheng ge da ni ma chi ge nang a di chul da chi gi na chu ku she ga zi na chu ge gang ter di chul gang rong zu guo de da tengi chu rang ni ge da xi gu nu ge xi xia stanando nu go hui cha na chama dan ji na ngi wur de ti da ting thob jung yi ju thob jung go kom sin de ji na nyam go mun ju ju ta xi ga chin nang gang gang chen na ri de na ju chung chung chama ge sib de nyun da chi na chung si bi ga ti gen lu de ta ra ju chung chung chama yang lag shi lag sar wa zi de rang che de go de xi yo ri lag shi sar wan de nyam chun ma si bi yar wan de lim chung hon ma ge chu ge lag shi ti ji yang ji ri jung wa zi ju yel kangde zi tang na ngi prin jeb gi xiawang ga ma zhi pa ni xiao bi qi hui mu ni jie cha bu xi zhen ni xiao ba lin bi cel de xi ga di jian geng a zi xiawa geng teng geng zi zhen na de ngan na xia pa yu gu teng ju de ni ji na yu kuai yi de ju de da xi ge qi ne ri de ren ge le xil geng yin zi tang na che heng dan ji ge chuo ge a dan ji na zi qi ko lu ga zi yin geng yin zi tang na a ren li suo nu ma ni m na ajau khoni mathapti chamga rangjin markam bar sai nan jing gumen yi tuk chong chong ma go nyong zi ri da na ya nang kshkam da tang ten da tang ngi yur de chorang ni ka lugnan do nu go hui cha nang gi se zo da dan ji go r lag shil ka go r tian chin ni nyen ts ka go r tian chin ni ga da lag ka go r dan hui ka go r na mo lun zin ji da shi ge meng ner ti tang na chi ngi wur de da ya nang kshkam da tang ten da tang ngi yeng mna sar cha lag shik ka thok ta ha chang ge jin de chu gu chi nu ge lag shil tar ka lun zin ju ti han chin ni ji na yang cha khang stan ji ge thok ge ji wu de ge stan ji ta kha chi pha li la sha ta na la su kwa mang zi yo ka na chi nang gong a nyen chi khu lu ka yang na lag shil khu lu ka ri lun zin tup ju ji na ta xi ge ngar ge ya ta ta chi lim chen hun ma hun ma ge chu ni xian nu ge lag shi zi ge dang xi ge chan da ga rang la gi pi yuan den ti ni ma ri la chi ri zong gan shi ni jia song wa na chi jia ma li kong ta chi zi nu hui ta de ta chung ti ni li chi xi xia ri ri jin lu zong na da zu meng zu ge lun zi ka ri de na chi yang chi ri chi gan dan ji ge chuo ge a dan ji na lak shin dan ji na chung ma da rong tang xing dun ju yel rang li suo nu ma ni m na de wu kuo ni ma ta ti cha me ge rang jin ma kan ber sai nan jing gu ma ni ta si ge ya ri de na xu nin jin na bu zha jin ge tang di na chung xi bi ge si lim chen na guo zhi yong nu ge chan chung sen bu ge neng dun er ge di zi chang ma wu zhu ju yel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텅디나 총시비 가슬림 층근능아 조기 드긴제르 티바가 실 리그비 스카르쿵드 섬부 제타고 드시요 텅디 조기 드긴제르근능아 두고 총총 삼튼 노르글랑노가 실라 아 다크긴지나 나충지와 영나 나준지와 더지나요 추과 디더나 크기릉노가 실라 사르와 과진치비 파마시고노데 제타고 드시요 디한진이 두고 총총 아양스키 찌끄릉노가 롱르 참바즈그라 알흑 참바즈기엥 제트고 드시요 다니 찬충니와 티바가 스티크능아 두구총총 하모 도르지기시노가 나르뜸 워 르과 젠세고노다라 아 다니 소소랑즈는데 노가 가르충 토토가 아두세고노니가 제트고 드시요 지기티 참바리 비스가 쿵그능아 나충시비 디 텅어진힝 오튼데 땅질다땡이 아 다시 비디니 종아치 하는가 먹거군디 송집치고니나 디쇼급진 희즈가 통통즈 영상망고 조지 아 단노모드고 조고노 점생 조고총총 망아즈가 희제르 다크북시가 얼룩치멍가 아 다삽치기 토나라 그거 얼룩치 그거는데 다시 멍니 아 디징 소이 토니 카프른데 칸데 삼문주니 디한치니 롭종이나 영 그게 진틀이나 초코 영나 롭종 그 요치 얼룩치 영도무 아르기시 망아즈 요크리 디쟁가 조 다 공우근능니 므근 송치비운데 시 가치는 그 돈친즈그 능기스 아 다 롭종 도마니 위리 시중캉 다니 위리 나징이 워터 시파그 므근데 송치비 조가 곰시 요과즈 치기운다 시 가치니 도무즈 디한치니 인제나 영 아주 스캠디 디크부터 담바고니 조금 총총 치트나양 시스템적으로가니 시스템적으로가노가 조금 총총 삼아먹이다 등이 조금 총총님만 노력을 지누가 시스템 가야 뒤에 쇼바세니 너무 지쳤다고 드시오 아직 림승 호마가 조니 단지나 측직글람니 지오노가 시스템 아 단지나 시지 화물 바지 너무 지쳤다 대령지나

0: 나 쳇송스 샤이 더다 리니 어초 올라 과진쟁거 얼음보 워동제 인당스 니 나흐뜸 샤리 사송 참마 과진체
1: 히르가 카르초신 자위 카르콩
2: 노르가 로그스글리 니리 카르콩
1: 히립저 데모투비 카르콩
2: 로세저 드레충 저위 카르콩
1: 나초 로른 단세아리 피 카르콩
3: 조보 총총초 다타 치초 나초 시비에가 틀림친저 아르비 카르콩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야다 디슬 카르챵 쪽 카르챵 제 카르챵 쪽 카르챵 제금 촌에다 주저한들 기틀던 카르타 주엘았던 카르챵 제 야 다디 솔라 롱송스 그때나 아주 저반더 나오고 딜런 집체 주의를 냠딩거 젠 제구 강르즈나 르그비냠 트그힐그냠 화위냠 냥르지기냠 머드그비냠 제크그냠 마슝그냠 지그룽그냠 더제구 르그비냠 트그힐그냠 화위냠 냥르지냠 머드그비냠 제크지냠 마슝그냠 지그룽그냠 더나우시 더니 다르닝거는 거 터팅 세코노 터치즈그리즈나

0: 이윤 총무부 일에 연런데 시스코 용어런 게 차실에 가성되는 것이 결국 사기 차라 능이 되니 차시욕 그런 게 이제는 도중 고름 되니 대용서 숨을 쉬는 다때 갖고 있는 갑다지네
1: 야야 양군 좀 봐 때나다 한 치조 당아주 사자 쓸고 기마르 다다근 총무부 예롱 말음 하르카 서카 단다타 오즈간 총내나 시가다가 담답샤나 카르치 디니 마르치 사니마치가 양 땅휘라다 조식 얌치 망니 사버다 조 년등 그 시골아 소소 그 시골 니샤나 시기 차치 편숨 속나 그 뜸거 영 차치즈가 시가 버다 문튼 바즈기오니 짐슨 뜸어즈리 따타니 사라 응진타 용디 타소 디르브즈긴지리 디르브즈가 토니 쳇츠고즈긴지리 쳇츠고즈가 토니 따타르코 아르컴 데토나 다 사자 또메 왔습니다. 칼로 강트 그 담시파 몽우영 아담 팅게 디럽던 칸팅게 클럼 저 소소니 냠좀 쇼나 양스치클라이 모치키 따글라이 모티게 이니글라이 모티게 이달링 양 담퀸데 샤팅사 지게지기 인저조사 토모칸라 칸스미 욕 이나영 나랑 그 다 파일 그 특가가 사자 세지메크 다그추트근 도르미키쇼코 총홍보 예롱롱라다 특가가 이중 아더니 장자탄 조소손더가타근 당지 용내나 양땀더샤티타소 우주치 카치 디나리 마치 사나리 딜라가시기 츠고든 하정 양니트모즈리 예나영 샤르팅 따라다가 라이모즈게지나 무조 사찬 치땀더샤케지나 토토모타 랑게랑미크츠고니 쇼니즈가달링 땀더샤니 뜨모즈리 데나티타카니 라이모즈게라 다 라이모즈기나 한치존손난 디셰케 야 떠이낭이 떼랑 츠카차치크 갑다일 당이 츠카차치크 갑다지다링 츠스무드기 실무키니 공스무드기 포무키니 하시츠크가마르마트니 서시츠크 돈무코니 냐즈가 츠스무코니 따즈가 알마치니 츠스무샤죠 끈다니 공스무포죠 냐다니 아점천디땅니 지다리시가다가 랑게 마사지가다리 아젠 토사지가다리 츠브크랑징겐 갑다즈가 시기얌센즈게 짐츤타모즈리
0: Чонага варжа танивли яра та жонга идали челуни тун небжа гаванде тапшар ган тунлани цакат мозри та ту тунорын ге жонга куртасо та ранг хаса халу токундан ду масамаму тонгундан ду

콜롬비아 재용 대위 정치는 탄속지 집적진인 차도시비 돈치가 재정 사르히링 바르타나 콜롬비아 납싱지트 사이머런 바 덴당 정총 우저링 정총 어링 앞숑비 톨 머브자당 잡질 진림도 코라당 머 치르통 드급자 돈던라 미춘포니 소치음 갑춘 종년 앞빌레 콜롬비아 사십시 집단도네 너너 자급디 데르 사르비 쳔답숑비 사이움 체히인 바당 사이움 숑르지 욤초르 탕 업자르 숑메 레콘디 쳔크비 다롱 Tengdi saim zhagpo di adatikbi wini zili saim zhagpo deng zhila mi baxele. Udonsi shibar tarna, saim zhagpo xiongni jenlam da khori mokzu wu Kolumbayi cikji tuankil jiwui sengni bi peli la deng demen Kolumbayi zhongqir chirjik sanba kali rik jikdipi yule. Shangni jim zhongnir gin sochi wun gachul pepin yule. Saim qianbi sacha mangpu mangajig rikur lak dolog donwa deng jamzhid deng qing kondun chantong suq la khichin capchin puk yule. Yomdi choku sakil jie Dehni domong dekil mangpo shigla luk chapaam zhe cib chuyi chapshin cham chapig nisil thongni cho chublar gangil bzi. Cib chakjing nina, nyamzhi jatsu chi zhongyi chemo kutal esi yi rinsa baag zhuanba khakib jenni xadrg baiti. Nyamzhi jatsu tang Kolumbayi sajung war rya tamsub jinchung shini gachib shawar japchur shishin yobbi cilta na. Zamlang mzirgin changgul shuyi Kolumbayi donbi riyo atar rukchur shingu cig.

레드나 다리글이 천디는 또 영화 제 영화진들 검은고미리 천나 신킨지 도보드거리와 아무제 중달이 아테릉글이 천디는 또 영 알라사라 주용 고드기요 되나 남바 조그 등등등 참비 문된스 되나 테릉글이 천데그치 투민 참비 럭지 Laman dhigmo chikka langbiyera sarsam zimoor gong laasig sani maanglaziyin. Daga maanglandayang terangali sindi jini tanchanlaan chamdi lagchi sakar chamkinga chukpuyo na shikamdi tisu tong korku tamzindali lechandang paper gapsa shi.

0: 야 두부 데모
1: 오 데모
0: 야 저 대랑글 예선디나 아시기다리 레와스샤치요
1: 어 린제 지미나가 가든다라 춤소 전역이 냠랭 그 동랜드 그나와금
0: 아 가든 친수치라
1: 어야
0: 야 갑지미레스나 코드길라
1: 야
0: 야 데모
1: 야 데모

0: 야 저거 데모
1: 응 고즈바 데모
0: 야 데모
1: 아까 알러스크 리오쿠라
0: 야 리 알러스기
1: 아 로아 티튼 자그 만르즈 라카 아 너마 푸모드마가 유하말랑군이 맞은다오크
0: 요너레
1: 어떤이 했으셈타
0: 야 고타 갑자기 미리스노 코드글라디모
1: 오야야

야스든지 상글란지 드나 데릉글이 쯤드게 치 토머르가치 송츠 자통드는 인사로 송누가 라만드 무스티글랑비 특서슴 지모 공화스그세니 몰냐 무즈가로뉴너데 몰런데 인나 응오만지나 주양 간소글마 로마 스티켄지나랑오니 안도모글즈그레 다송지나 공모그 다흐서틀랑달인디 냥큰 마뇽와즈그 갑스 치서토고기데나 나치잉 치트 데릉글리스 서반디는데 알라 서반데 고드시니인 눈테나 데릉글리스인데 샴니 고드그누근 참리르기 깡오미리스인 능아 리와 고드그누 마타잉 다리글리스인디는 앙아르진데 조라와 나온담 봄글랑비 동는지 고디요 동는데니나 동는 간이게 접그 동는데니나 동는식이니는 응 물음 능나니 마시겠고 노 동는데 등 다니니나 파일 먹으라 아 다니니나 빌리니 도무고 동는 탤런스기 동는데니나 영 동는데니가 아니나 서로 서정지 마타 디 다라 영 다퍼브라 되게 알와그 렌땅라 카니 아다 학살테니라 토니 안도무고 동는 저리데 나 동는데 영 때는 그리 신들기니 소소런 참드던 몬드가 같이 석가로함 양나 갑지미 리스는 아래와 샹킨체 쪽부요나요 감디티스 좀 코르쿠 담제시니 리스는 페퍼가 갑스스

0: 야 쪽보디모 데모 데모 야 초대랑 그 레슨디 나식달에 순이 고트기 유누근 참디 덕지 라마 하치타 라이그니 글랑 비 드모 땅 드모 스코노 그 돈엔더스 자크디인
1: 오티조 본던 마탄 세란 로마탄 스네 로마 나르솔라 소화 탄젤라 라시스케네엔
0: 오야 데니
1: 린세 지미나와 다그 알마 잠바그 알르실라 아예 겐톤스 존챵모트 치타나
0: Restila Ergenton Sumzon.
1: Oh, yeah.
0: Yeah, because you need to go to the
1: Yeah, yeah.
0: Yeah, the

0: 심지 그냥 뜸도시 글음당무 즘께 미동도시 완웅드마라 완웅 천지 보니 제제 카브라라기요
1: 야 자스담비 상근도 고난바 테나 샴니 고드그누근 삼디르지 감고미리 진디나 신킨제도 고식그래와 다르등아지 골콜와 골로글랑비 카 체르툴 제르비샤나시니 몬드냐 무진 테나 와르쿰디 아틸한시트 로와 골로그 알르킨냐 몬디냐 암고로뇨질

야트고 넘바 테나 슈니 넘바 추그먼 테테 테랑 글리슨 데고 코브드 타르테 로와란친 화딩글랑 비 캬코마 워마 슈마 섬스코노 고말란달라 산로스

야 냥니위 두고 총총초 지난바 데모이나 다르타제 저거 산지 노진반 던지나 총무 워크룸 층거 원도기 감성 그 두고 총총초 제때 고지시비 디즈럭 가르마 앞지런 거 나총시비가 체크 타통림친 안지나 두고 총총치 리톱 그 두고 보자지민 리에트나 두고 총총 청마가 런가 파사 파이니 파마 등 산더 영나 나님그 쪽고 총총 잠바 등 산더 다가야는 그 공성의 허체 부스그로 그 요절 드나 부자 좀게 영 림츠 홍마그는 따라 정말 산드즈게 조노 가야는 그 리샤 제메라 디 한치닝이나 영 쪽고 총총 청마 하는 그 파사 파일라 톤 등나 파마 등 산더 하는 그 시사지 그 어처는 섬더 조인이나 참치마리 송 더니 더등지 유그 진실라스과 영나응진라스과 더창마영 이과즈긴 디 한친인지나 영어랑거 대화가능나 시그 다르겐바가능나 다크리 땅퀴시에나 가나흐뜸시에나 킬시에나 다듬응아르와진거 로린시그멍가 더창마긴글음나 요노기 시샤다 창마영 이과즈긴니 이과즈긴징이띠땅나 나시 시샤멍아즈 히텁거리 ti hanchin injina yang tuku chong chong changma ge yurt hi gon zgo no da xi ge babjil chin u jeng ge tuku chong chong changma ren ge pa ma sang teng yi da chka la so ge song da teng yi da chup sha tg jin an da chir chil ti jin an da de mo ta ni yem ning go ti hanchin injina yang ngi yurt tuku chong chong changma da sa cha jen ba ye ko ren yu gu no chkam da teng tin da teng yi yang jim jil de

야, 니니위 두고 총총소 공닌지나치 나충지와 삼튼 노르글롱노그 시르 과틴치비 파마시고논디니엔당 다나치슈니 두고 총총와양식 찌끄롱노그 롱르 참바즈게냐나 추모리 리 다나 두고 총총총마게 영 총디니블리 게서거 롱아티요나 영나 게서거 롱아니요나 도모 두고 총총양 시금 멍지르 다나치 달름니 게서거 롱셰땅 낚시 쳐즈르지 탐노그 두고 총총양 시금 망아즈거르크리 디다나 두고 총총총마 영어랑거 파사 파일라 송이 다 로링거 촌나 영 게서거 용답시에나 안니 아 단디라가 쇼코 휘차영 망아티요니 도모양 시금 망너 그쪽 까마 송대등이 영 게서거 롱아니나 영 초과 다나 게서거 롱거 촌나 시비어 로카 등 참노거 롱영 시금 망너고 직시에나 아주 다 게서거 요 그나 총티가와 그게 다 조르시가 다 조르급 그 그게 담질링 시금 망가 다르기가 잔죽급 영나 그게 샤나 번슴 덴지나 샤나 번슴 덴지나 데 고노가 다 담질 시금 망니 뜨무스 디 한친민지나 영 듣고 총총 망아지 경이 버다 다 고노스가 정특이라 통진 영나 정특이라 통결 안 데가 담질아냐나 영 시기 년지요니 능기스 정특이라 통결인데 햄바그 종등이 다가랑아 차피캅스 라우니 다안제나 크르기 하마와 영나 정마와 단달라스 과리다 등이 허른가 아마제누 허른가 아마가 칼은 츠츠마이 요바지누가 다가랄라스 과 담지영 시가 멍니 뜨무스 디한신이영 화공화 란진 타르와타와 다 알랑가 지트마스나 타와 안도무가 담지영 시가 멍거 디쟁거 죽고 총총 참마게영 다 쳇드 시발라 참누가 크게 롱회영 시가 멍가 ᱫᱟ ᱥᱟᱢᱟᱭ ᱡᱮᱱᱟ ᱞᱤᱫᱟᱛᱤᱝ ᱫᱤ ᱥᱚᱣᱟᱱ ᱡᱮᱱᱟ ᱭᱟᱝ ᱥᱤᱜᱞ ᱦᱚᱵᱡᱩᱝ ᱨᱤᱱᱟ ᱪᱤᱜᱱᱤ ᱟᱡᱩ ᱠᱟᱪᱟ ᱥᱮᱪᱩ ᱱᱤᱣᱟᱱ ᱫᱟ ᱡᱩᱝᱫᱨᱤ ᱛᱟᱵᱡᱩ ᱛᱤ ᱦᱟᱱᱪᱤᱱᱤ ᱪᱷᱟᱠᱟ ᱡᱤᱥᱛᱤᱱᱫᱟ ᱯᱷᱟᱱᱥᱢ ᱪᱤᱱ ᱥᱚᱣᱟᱥᱛᱚᱝ ᱛᱚᱡᱩ ᱛᱟᱜᱨᱜᱮ ᱨᱩᱝᱜ ᱱᱟᱝᱱᱟ ᱥᱴᱟᱝ ᱠᱷᱩᱭᱨᱟ ᱥᱮᱯᱟᱨᱟ ᱛᱤ ᱦᱟᱱᱪᱤᱱᱤ ᱠᱷᱟᱨᱜᱮ ᱠᱷᱩᱭᱤᱱ ᱡᱩᱜᱞᱟ ᱥᱚᱯᱟ ᱥᱤᱜ ᱢᱟᱝᱟᱡ ᱜᱤᱭᱩᱠᱟ ᱛᱤ ᱛᱟᱜᱱᱟ ᱜᱟᱪᱤ ᱛᱟ ᱡᱟᱝᱱᱟ ᱪᱤᱜᱱᱤ ᱠᱟᱪᱟ ᱜᱚᱣᱟᱵ ᱟᱨ ᱠᱟᱪᱟ ᱜᱷᱟᱥᱠᱟᱝ ᱛᱟᱭᱟᱝ ᱥᱤᱱᱛᱷᱟᱢᱱᱤ ᱛᱚᱢᱩᱥᱜ ᱨᱤ ᱛᱟᱱᱟᱪᱤ ᱠᱟᱪᱟ ᱢᱟᱝᱟ ᱧᱩᱧ ᱧᱩᱧ ᱧᱩ ᱫᱟᱢᱟᱭᱞᱟᱱᱫ ᱜᱟᱛᱟᱝᱟ ᱟᱪᱤ ᱛᱩᱠᱩ ᱪᱩᱝ ᱪᱩᱝ ᱭᱟᱝ ᱥᱤᱪᱤᱠ ᱞᱟᱝ ᱱᱩᱜ ᱜᱟ ᱜᱟᱫᱩᱝ ᱞᱟ ᱪᱟᱢᱵᱟᱱ ᱫᱮᱥᱤ ᱧᱮᱱ ᱡᱩᱭᱮᱞ

야냥이비 두고총총소 공닌지나지 두고총총 영식 찌끄렁노가 롱르 참바즈가 년을 다나 카스티에 데모진 그가 데모진 도모가 두고총총라 되요나 그게 롱그 회찬다 로주 아 딱그게 롱그 회찬다 그게 제릭 바마글라 카나요니 도모즈그라 그게 셰영고니 레잉고니 도모가 차친 존모가 두고총총 참마가 롱회 이고즈티 롱회 이고즈 중고 아리 다나지 슈니 인제나 ᱟᱞᱟᱠᱷᱤᱠ ᱪᱟᱢᱵᱟᱡᱜᱟᱹᱱᱤ ᱱᱟᱛᱟᱝᱟ ᱱᱟᱪᱩᱝ ᱥᱤᱯᱤ ᱜᱟᱪᱤᱠ ᱪᱟᱱᱪᱩᱝ ᱱᱤᱣᱟ ᱛᱷᱤᱯᱟ ᱜᱟᱨᱪᱤᱠ ᱱᱟᱝᱟᱥᱤᱜᱟ ᱯᱩᱡᱟᱨᱡᱤᱢ ᱜᱮ ᱛᱷᱟᱝᱫᱤ ᱛᱷᱤᱯᱟ ᱜᱟᱨᱪᱤᱠ ᱱᱟᱝᱟᱭᱤᱝ ᱥᱤᱜᱟ ᱜᱟᱱᱟᱦᱛᱢᱨᱟ ᱜᱟᱨᱪᱷᱚᱝ ᱭᱚᱠᱣᱟᱡᱤ ᱪᱮᱛᱟ ᱠᱚᱨᱤᱥᱤᱭᱚ ᱛᱟᱱᱟ ᱴᱩᱠᱩ ᱪᱷᱚᱝᱪᱷᱚᱝ ᱪᱷᱟᱢᱟ ᱜᱮ ᱪᱤᱜᱤ ᱜᱮᱨᱟ ᱟᱪᱤ ᱟᱞᱟᱠᱷᱤᱠ ᱪᱟᱢᱵᱟᱱᱫᱤ ᱱᱤᱭᱟ ᱱᱟᱛᱟᱝᱟ ᱛᱷᱤᱯᱟ ᱜᱟᱨᱪᱤᱠ ᱱᱟᱝᱟᱥᱤᱭᱟ

먹은 젠디나 죽고 샤와가 기흥이나 죽고 가버던 이버터 죽고니 뜨무즈글라 디 한치니 파마가 그거 묵송도 땅아 좀 먼저 졸리다니 뜨무즈글 때나 죽고 총총 삼아촌지나 다 소마 나르송군 우쟁거 먹은데 숨에마 다르마등 아들땅나면 죽아 아리 형님이 죽고 총총 소 때나 디촌 몽즈금이크 디땅나 죽고 총총 삼아 리샤가 쳤다 캐츠가 닌죽주일 삼마가르고 하시앙고 중아 십던윤고 아리 캐동모크인지 땅나 아마루 치크 포정나 호우 섬츠 참압지 아마루 치크 포정나 호우 섬츠 참압지 타가 타가지나 마트 마트 마트지나 타가 리 켄데니가 시게 켓츠가 자무니르 조금 좀 멍아즈크 바처 킬요 지르삼 아리 마키나 송아 조금 좀 젬바치 같이 아크크치티 마키나 아르 종종인 젬민고 아리엔 형님이 조금 총총소 디츠가 근거 등디나 총시비가 슬림처형 동참다 니주그랜타 등디 솜즈과 등 돈즘바 포구자르기미 솜즈인간 그러와 살자자 히노르소인 다르케와식루 스체집 다르케와는 특세랑 소노브렌치 아초림처 지마그토니 양 제트기유엘 조금 총총소 니쿠크디모시

샹사 시기들 통니 미친 전부 거르데 도문 크기 어떻게니 간점 시기 봐 숑어 젠퍼그 남자 살송이 값스 제정 요 근라인 동특 맙 집세레 호대보르텐지 호르기지 공스 지그니스라 랍트피 일르니체 파리 통니 템퍼그 남지 처로 츠능다 제비 샹능던 토라등 메순 머니 메크소진 비르강리레 메흐메르 남자 통이 제신라 뜻십십 요세레

콜롬비아 재용 대위 정치는 탄속지 집적진이 차도시피 도움치가 세정 사르히링 온바르타나 콜롬비아 납싱지트 사이머람바 덴당 장충어링 앞숑비 톨 머브자당 잡질 진림도 코라당 머 치르퉁 드급자 돈던라 미춘포니 소치음 갑춘 종년 앞빌레 콜롬비아 사십시 집단도네 너너 자크브디 디르 사르비 쳔답숑비 사이움 체히인 바당 사이움숑르지 욤초르 탕업자르숑메 레콩디 쳔크비다롱 Tengdi saim zhapo di adatikpi weni zili saim zhapo deng zhila me paaf shale. Udang zhi shibar tarna, saim zhapo shungni jenlam da khori mokzu wu Kolumbayi cikji tuankil jiwui sangni bi Pele la deng, demen Kolumbayi zhongqir chichik sanba kali rik jikdipi yu le. Shangni jim zhongnir gin chochum gachul pepin yu le. Saim chenbi sacha mangpu, mangzhi gdikur lak dolog donwa deng, jimzhid deng cheng kondun, chantong suk la khichin capchin puk yu le. Yongdi choku sakil je, Dengni domong dekil mangpo shikla, luk chapaam, zhe cib chuyi chapshin cham chapiq nisil thongni, chochub lar gangil bzi. Cib chakching nina, nyamzhi jatsu chi zhongyi chemo gutal esi yi, zhansab baag, zhuanba, khakib jani, sadrg baiti. Nyamzhi jatsu tang Kolumbayi sajung war, zhuya tamsub jinchung shini, gachib shawar japchub shishin yobi cilta na. Zamlang dhirgin changgul shuyi, Kolumbayi donbi riyartar, rukchub shingu cig.

0: 기다리 소라 그 최초 당나 단들까 직진이 됐더마티나 니 콘츠타만다 소리 흩다 안들까 소마 그 최초 당야나 안들까 소마 가지나 안들까 직진이 기다리 다 디징에 춘돌이나 다 년급 시기라든 수이디나 다 춘이 쮸든데 단담지기나 까물 이나요 너무 좀 큰 거 소다다 참성 그 조진든 담지기니 마츠크 디토토 소다다 소다 리란드까 소마 고주기니 티주 신이 달리 타이크토 소다 디토토 타크초코마 다 도무스
1: 레겐라 과진치 디나슈니 추 텅디 렌츠 그 참바니바 잔툼론 저 참바나 없이 유일라
2: 참훈 장부 응악가 고르리 참이 쓰이제 님저 탕머르단
3: 야 참모론제
1: 레겐라 디나 롱주몽 촌데 예수가 따라 년증노라 참튼가 따라 년증노 참가당나 챵불 강덕존으리
0: 레 디나타 다냐 챵불 요너 챵불 하정 치너 챵불 디나 추다 녹큰니 소다다 어추 랑가 수징 이다 머르케 예수 곰시 따라 소다다 녜토니 이탄다 아다 냠긴 소아라 르코너 인나용 더 소다리다 참튼가 자츠치는 말 니가 처를 세지나다 니가 냠기 냠들이 놓더듬 지야마토 데 청글라카니 아니엔직글라카니 좌청구 슈구 요니 소치 못음 뜸듯 데나 처를 세지나 다소데 어초 아만슬 지 디나 소달이 아니스 아니엔직 통글 이달이 아니엔직 성이가 롱당나다 다소 소데다 청글라카니 키리네 첨팅그 지야라 첨팅그 자청세 디노나다 니가 첨팅그 자청데다 팀몽거 제놀당 요나 반츠나 뉴스중이 주광차라 신진거 광차 다 광차가 청마요네 디노다 쳐세냐 다 주 멍시즈거 소데다 녜투니 동노라 다 녜엔드 성이 마다가 될 돈도 되게 차펀데 시미크 다 녜투니 다 녜엔드 성인데 그 지간 좋은 조금이니까 있나요 녜엔드 그 성이 된주 하정 개침 보들이
1: 제제 과진치 레겐나가 공가 년동의 교신의 땅들이다 땅에 나 초종종 멍초가 빈등의 초하천이 잔청가 진신가 말치셨나?
0: 야야 고송도는 봐 대나다 추 단디라카니 다 좌청가 진시 나카자 위제동서 디노 수치세 디노 다 추 년지기다 다니 다 추니 라지엔도타 다 시파 뉴스총 강차지나 추 간다다가 피해가 소슈 춘디라카니 나카자라카니 시피 치클라카니 다 니는 브릭토나 통굴이 준다다 하진 개침 보드 처가지나 어찌 예수 따라 년지 이동을 냠기 다이동을 더 냠기 단운지야 마토 년지 그 자통 나카니 슈고용이 소치 못고 디노나 처기나다 소치 토고 디나 년지 거의 올랑다나 다즈 첨팅가 자서 첨팅가 자통 이나다 다즈 제너든 태몽아가 노라 판츠나 로그름라 판츠나 뉴스중이 주 아가자가 정말요 너 너무 못 아니 아무 처들세지나 어추단디 제누클라카니 세세거니 데글라카 님주고서 처세지나 어추원인 마드고가 내나 어른근이고 니오라 영나 어른그 함이 영미지나 주고 공니 마라 능누가 솔기나 주고나 젠차이나 주고 너 정말 송달 제누들까 니 길크 제누트 아니 드누고 시니 니가 냠기 송달이 다 심초지나 마 영나 리카리 고무자지나 마 영나 속그 가정당 지마오 송달 마 아요나 사사라테 우리다 디토니 고무사지나마 들까 청마 손다다 자다 천문거진을 다 년트리고 동나 니가 자님 그거니 고샤자마 총부터 니자 흐슴글라 큰 손치세 휘반도 손다네 뉴스중 이나치고 하나 뉴스중 한 잔들 라카니 다 손다리 년트 큰이 우랑다나 축 마랑나 축 년 돌나 축 만투나 축 손다 쳐세지나 하마 오마우터 손다다 휘파트 뉴스중이 축 인근이 오늘 디나 너무 참고성에서 제이터 뉴스중과 관찰도 수치가 단세지 십십바도 쓰라 냠게다나 디 캐페나 샤니 디티다리다 타쿠쿄 컨트롤 이나요 치히고노도 샤이가 업데이트 생컴급 데이터 당연한 잘롱 고름 돈이 십바티 체이샤나 너무 참고가라 송다 디한치니 십바티 하마티 뉴스중이 주요 년투 이동나라 이나요 송다리 년투응 지아트 미노 마토 십바티 뉴스중라 소소라 디스타주라 에오나 딩간크리운트 지치니 땡큐시운트 모즈르 위제가 다칸 송다다 다 첨성가 적추트 니라칸 수 신치도니나 더 적추 첨성가 적추인데 인지나 첨크샤추즈 이나양 리도티카 첨성가 적추이지나마 에오나 다른 게 논치 그 샤추 요는다마

오 생아라야 온더 오잉게 고고 온더 오자할예 치마고 생아라야 불라모 오 생아라야 일린야 혼디 로피토 안다 구라 안다 조르구모

0: 왜?
1: 왜?
0: 도착!
1: 도착이!
2: 다치 이제 또 무슨
1: 춘영아 쳐드는
0: 아무지 나리에
1: 어리야 아무설 거는 야급 샤무지 지동들 추샤무래야
0: 나심 샤무지가 매주 샤코노데
1: 여나
0: 가무인
1: 시
0: 알아 니 테크 테크 쪽노 뭐 담은 당이 좀신 다서
2: 다 하타야
1: 오 그것도 옌디 아우설 거지르
0: 야다 쳐지 나지라 아로 아이에 왜 치트게스 니리 간다게 사이고 되지
2: 사이고 될지 저 님한테 처츠스 그래
0: 처츠도 그죠 어
1: 거군 그래
0: 다치 거군라 거군이 당가 카스코 좀 만다가 세라
2: 주 카드는 거군스 그다 요고
0: 야 따뜻 요나 요타 메나 메타 치트가 거니 스키스 그다지 요고는 지타만 인기
2: 만년 제스 메라 거르무 크치게디야
1: 거지만 거지만 거지만
0: 와 그쪽은 메셀레 나르 제직 사이 용르고지게 어떤다 머게 로직 총 스케스포고지게 사던다 나랑 다시니 안간인 도문데 온다 와건 돌주 주고마죠
2: 너서 걸티치그리야
0: 아로 걸먹치크사와 지그니프거리더니 체린더니 휘자이 실로로 치크토나 초라 시크스그라즈그라 체유로 나르카네브든 데도 샤그시게 체롱나 체롱 걸어가 비카롱 오토
1: 더 가라한테 뭐 니딘 건 치크니
0: 저조라 카마나 찬나 고마 드그도콘도 고 땅에 이르거나 나 고송에네 레탄 너무 찌자스 돈도가르 지그와니
1: 지그지즈오나 지그르구야 렁근 간크트 뭐초 응이우 자누 가정 따라가라 들고너
0: 어라 오타 가정 듣고 인디 타초 녀근도 그러면 주카스 이슈 어
1: 아 지그 자투나 총지 꾸니
2: 오데 달리 이메가 자투니 총리 너니
0: 셰르크만데 아시가 아부 꾸기 총 놓고나 말이야 총 쏘고나
1: 아레
2: 뭐서 뜨그지 뜨그 지니노
0: 에 Че дыгдыгы нга горты чухчуи. Шели дыгдыгы часма чушага шигурка. Кей.
1: Чатгыны не у него дюде? Мэнз лобджу юку.
2: Ну, матта музгыры.
0: Вот это музгыны дыня, кады нган секара, шоу донзг шигдук. Ара там шизга там маргуни, вши тых сочи цыгни жуху зыне.
1: О, стерчику, тендайын?
2: Мазы тах чам зырзгыр доны.
0: Такар е. Аргыргы тык тыку нёга. Ара, Тора чыгым жалезишго нада та тара чыгым жалезишго ёны бар. Та чырки чамық чынара чыңтақ жоқ көген енді кетен.
1: Та вак дигатқа соңдыр.
0: Ана дигатқа соңды мар яғни дигатқа соңдыр еді. Оңе томошана гонын гонын юго жүрер. Алары дигатқа тұқ не тыңы чо чамшық дино бар мо.
2: Язия, та шоң мен. Чамызқа да оның тұтаны.
0: Ала шоң ма ню зенер мана де та чыгынара гонын гонын. Топши санге чыма жама тузун яра тузук жигырагу.
2: Нам, кар.
0: Так он гнал кин тоттаң.
2: А.
1: Та жаңа шашым эки теняк жигире.
2: Кичиге чен зера ни дур кин тоңрия.
0: О, натыр кин тоңна чен маргы соны ньогонда та кин тоңа ингереле.
3: Санканади сүни намба сугы лама сон тыртикалын ви. Қылың ғома сәркен чоқтың әрі чіпі қамыңылы сүйла саңруқсы.

야드나 참드니 주 아다 사르가냐가 자르도 톱충거 톱주고 논진 초급지노가 회글고선 토즈가 치다 주일 머거 회글고 용춘다도 고 잉우디욕 나치 냠거 회글고 용춘데 치르다 주일 흐치르르 로마즈간 촌입시야지나 회글고던 캄르 머롱라 회글고선 지나 데비징 메드 머롱아 시그릴 다튼이 회로시 비 회차가 망데 머로 제종 서바튼 회찬던 어망트 거담질 망적 치와 강망신 디오바시리스 니 회찬던 뎀든 나랑 총리 니벨이 다티와르드 암니라 앞선 니기스니 너손바튼 니 암니라 차치시 요바는 어종샤브 흔더가 나영

우린 도를 따인 곳 하루에는 건 말고 우린 대자 트인 곳 땅을 삼발고 우린 도천들과인 곳 하나로와 특이고 우리 즈슴샬나고 땅을 삼뜨나고 우리 디니 더 송아

하나가 샤크디고 아로나가르자 티구치 시르쿠라고 아로나가마타구 하나게 강마타고 아로디나만다구타 너자중고 아로니흑디나인고 하나의 신자무고 아로세

하루에 말아뛰고 우리 대친을 종리고 따로 감뜨고 우리가 그스쳐나리 하루까지 주사고 우리 멜란장 죽은 하루 심뜨고 우리 조라 안녕하세요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仪，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线数据推测仪。
1: 세계나무초 공감사 샴라 선규루 냠자리 전쇼주인 태행디 선규루 기낭된 조원이
2: 삼루사베 양람사바라니치 치에 제발해 디구의 최종사주를 구디 딩섭단디 순수기 개발탄 레추토

조용기 레드 망부식 시림 땅 전주기 탑진 가존다 대구기 딕부 대대네 등교 체크 받다 총계 대구기 견지다 튼젠 세부수대 튼공 시림도 립교로 모두 그대 동화다 셉슈지 그 투장도 동화 처미 전기 도담다 최진 전기 대교라 슈는 갸바 제기 토하네 대구기 십사 전기 조용다 내비 전기 셉슈 추제 토르동 교시 대난유 농아전기 자구 중업의 구조로 산에 가기 디귀기 땅윤다 레집에 동림 빼둔 누바 둔비 렉바라 채봤다. 시림 땅전조기 구리집에 시림 망조기 랑용 남수 퇴구 창도 땅와 디귀기 레둔 댄디다 야부주부제 채비 망조기 톱조다 기조로 대조르제 삼미제바라 치루도신유 지린 장춘 관청추 청산 매도 동래 디귀도 닝공라 레급 디귀기 레둔받다 탄라바츠 냠도 콩도 그지 조주 야부미도 베 겐근 카직라 사마제신유 니도니 슐르 따와 듬바라 지접 소지 시진핑키 창산 미도 동래 디귀토 독심난급 당기 구디라 슝능 잡았다 당전주 시림도 노싱 체규로 구디 동화 시림 당전주 길레게 말라 퇴고 창도 동화제 제대 총계다 총습기 디귀 주종라 겐린 땜부체규 중규 주종 말라 주종기 멍신이 완주 시림 임베 멍시 땜부메나 사유지규 지키지 칸더체디 멍시디 땜도 동규니 디귀지 토담다 조종라 토유베 디귀조 용태 흉능 잡아래 냠시엔도 동미롱시 낸되나유 지접소지 주비난외 가져 실수 창산 미도 동래 디귀키 디귀지 등위다 처미전기 땅지부 토강기 땅기 소중 당연기 팀주제기 레게 말아 규받다 니지니다 셉수니기 레가 치당라 땡태 당연기 동림배든 누바 등배 레바라 체신유 디귀지 등위 수지 당부 우야 진키 사마기와 잠마 임바라 난주 맨다 맨주 기와다 자샤르베 셉슈소 기와 주의 셉슈주 기유 시림기 공전 땅윤식 임백년에 나랑네 도매 섬듄덕겐지 이라 땜부롱 니규다 김장 지동 망부로 송종 야구 체대 땅기 초기 균제미바라 중미망조기 잠도 기주 인시 송유 디귀 조종 야구 체 도민기 가전이 시림 땅 정조다 야지 땅윤라 토유 디귀 조종기 추제의 토르동외 가전이 땅기 첩수기 상자다 정조기 상자 망조기 레게 상자제 조종 집에 편윤수 교로바 체교로 토유 후젠 후조 구로추 수입부 총람 민도 디귀기 정규가 총기 태도 리군다 종 태도 리군다 길에 니슈 쯔주다 냠준 추둔샤대 등위기 니지다 초멍부 티슈 냠준 냠주제기 넘버사바뚜유 민도 디귀기 등위 수지 우인화이 만조기 응응유치바다 디귀기 응악동치바 쳔배 응악도 탕린치바제기 코조 남배토네 만조기 그리고 탁주 치신유 만조 냠준 쳔배 튜몽토 멍위단데 캐드 갱괴기 강바 용기 로그이다 록제 지부갸로다 단도 디귀닝바라 치자 중시 지부갸대 만조 튜응의 탁주 치신유 지송유 디귀니 시림 랑용기 멍시 쳔바식인라 계급 주종말하기 시림기 멍시양인 디귀탕 겐지니기 레둔 야부주바소 망조의 처방의다 지배 레둔규 망조기 도구치사라 렌자 후다치규 댕기차라 레오닌 진조이 용의수 좀대 둔다 주도르 집에 상자 둔비 제대 초배간에 대가라 탁주 치봤다 저장주지이 두렵사르베 펑차오 냠룡 균종 야부 치봤다 공비 야부 단데 총조다 디귀 수지 가스 초바뚜대 총조다 디귀기 침둔 정신기 십세 남수라 교용내 구디 단유 조지총 기레 완동상람 허지 디귀기 당지접 지부 수지 시험바 조자이 침둔 정신기 십세 주가 주번에 송 안조로 튼시비 개다다 녀적 망부식 탁주 제로 제중 대안조로 침종세바 대니 동시에 잠만 임바라 응응의 진진기 용조식 진충시 주유 머시 디귀 충종 대니 김장 치도 망부다 제와유 롱아젠지 자꾸 중업아 고소배 로로 산에 가기 등주 니디라 나르베 흉눈 개봤다 디귀지 땅전주기 고지워 총미 우련다 레드 우리 디귀 레드 십슈 킬레기 튠주루 코르규 집에 나바사바 추십 후다 치바다 디귀다 망라 뜹디베 초베 쿠유 조종 투잔 치바 사삼 주민아 중미치도 레드 야부 주바다 레드 응 주바 간에 탁주 치신유
对岸的

0: 내고다 정중 축 파르바다 퇴총리 계좌 계주 체지다 정중 숨 파르유 대낭 뇌주 서비스 랑고로 진급 중행하다 숨동 치동 체바테 다와 공물래 계정하다 정중 듄 파르바다 퇴총불래 덥직다 정중아 파르유진 다루다와 당분에 듄배 파라 랑고로 치 초기 주피 치동 체바테 퇴송벌레 판뇌용교로 대교토바다 랑고촘레 판뇌 사바라 교류 제주유 리우펑키 중교 총달라 뇌교 사바다 링뇌 젠기 개공수 콜라시브로 상자된유 튠제기 교부다 락제 주제기 지제기 총례 교국 공토바다 중교 랑고로 키레 나레 망웨 지제도 소르 주바다 최종 십슈 차지 주데 튠제 코나 총원에 심심 말아 젠기 권에 지제도 규배 초수 교류 안중은 바다나 로메도 지동아르신 중 교부권의 파주 균종 토규례 제주유
1: 디글레콘의 비외내츠 다와지베 최중년인 빈루 미수장포를 조신수대 주슈응어수 제구소휴 디니 빈루 미수장부 출람시부를 조신 차상수대 주슈 제딩 당부디 임바만세 빈루 미수장부 출람시부 샤동마체 공기 최감 타마티야인 天地出的对七通人把谈对松东人把对阿东人把借全村县人心去出现西规制界约情出现铁的平路美术藏部出蓝作物具体推算行来给内村大人主续出的谈冷地市部出蓝三大给女去了西界策令协助谈先美术藏部出蓝谈出蓝干过出现干涉小学区界界叠加人心谈电力人心算了超用年西部市的铁地平路美术藏部你农具界甘肃主蓝三边更新来着西银来中国三部五年村结合给彭人呢记住了超过西边藏部谈加速了小东土边美术藏部来着唐部的样行
0: 明日来这组军去积累在家族组织国家来给预备谈我把钱呢他留到我国办人我也是出现下动图就是第二个来过年别别年初蔡中年人中国民望预感给接不着接班年学能我把他他论年松中国民望预感给速动为咱们给我们老师去没退了他的签约然间预感马拉给国家党也预备的我在进步路路定案拍了吧一定预备给盟友交错
1: 모두리교를 총유 다와 주변 단조도 천재의 위변다 방민의 위변 군변의 위변 겐수 툰레기의 위변 청진변조 툰레기의 위변제기 파제대 위변용기 파제래 모두 토바 유바다 다와 둔비의 단조도 망렬기래기의 위변 겨르메 학장 고르 통조로 개똥점 신유 디글레쿤의 비위내추
2: 在中年年中国团结从所里的团所期挑战前排的超江边托年纪呢到我堂部年到我团边排的给用给团结从所从这人际从这次厅长同居住住住日记谈三亚团员新不谈人际从这次国同居住去阿家住住日记谈国同结结新不提推从来看所所的家是住日记谈成军古松谈家是松住日记谈成军西松排的一把事
3: 나무 최딩기 양덕인디네종 뒤에 피규르긴 도적인디네트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부양룬디니 공부에게 뒤넘기 생유린 얌자리제시
0: 디글레군의 비빈니츠 콜롬비아 년주르기 콜롬비아 계급 뇌증인계 도담주의기 최종인인 용자집의 정시 롱도창대 비빈니츠 다나 최종인 계급디 높규도 사용진부 둔차 시겹에트 미니게 집주 시지 계람도 쇼르바다 미솜동 등기 둔주 튠지라 매균 총유 민가라 최교다 뉴제 제보소지레드 응르미심 배신유 콜롬비아 시종기 최종인인 사용처 계람도 쇼르게 남라 계용네 튜윤니 숨기 냥의 쇼규 인시 겹자체유
1: 디글레쿠네 비웨네스 최종인인 어리 总统 트럼프 어리 화무지 소가 베디 춘진 치신 유지 주유
0: 이런 보수완 수구 초가 도단 주기 닌테르 화르무지 초가 응알신 고격교신 게시 어리 이런 기둔배 차기 당린세나마도 초가 양결 고치교민시 된유바시 디글레군의 비비니츠 계지 뉴공소이 최종인 인용자체배 다골기 두눔 예술의 응은바라 화르무지 초가기 균두 각동다 벌규 인공 토차배 쇼킨티배 왕키 콜라시뷰 두눔 제주라 모튜네 춘진티뷰 응은바체바라
1: 年冬艺术资助旅，可能是比冬季贵过，年日的常用松气，加的出租汤巴牛都多新鱼巴的，到购买年休工资及拍价的多呢，松气我不中个几万多钱鱼。年冬艺术资助旅，可能是比冬季贵过，年日的常用松气，年季十九汤巴忙都准备日巴鱼即可鱼。这个内裤呢，比外内粗，在中年年，咱们穿的这组也只要不来着，谈得在意。 而且你对七百人口门口级别测试的运动动物测定体呢，测定它级别起码是十几点一百十。空气当中，人口门口级具体呢，哪一样动物它，差异测测，基本上体温人不能，国内跑百人家出天四季年的大雨。天空，俄罗斯总统特朗普也，西京刚结束了民大观念，七百人口门口级别保障运动动物关系，两只点一百十。
2: 세계나무초공세선주로년주쇼겐바상함라다른지원두인레센겐코르난겐덴지완겔라리미카지스나롭종칼레치라레그츠교양칼레치스르양카지소와가시치우에미지야님구매진미유디레초민두세스워시케기닌기지세라그숨결레매양까마리지낭류부로차성아코튼지기유
4: 계란류식지나쇼비급리에계란기기스게계란기수부지체키갸짝갸탄심주산균능수수구기시계란기포위톡세라하오미송량아바레미이나양계란에셀라갸체추사르지포아디티콩리더브가세기체로구유계란기수부나초봉통조로봄차가제요시창용체비에나가시시나초봉사용송잠카기우유
2: 계란미유디를손에지발을겹겹치지계란기수부가래에침부지기유제사언수지시조제정리기초소탄님도별전체비기는야구민도관리미유통초안이투니대마지기기딘비기지마시지계란가주랩도유바르치라계란심규팀미미주양왕미도쇼로와치기소외낭가치지정유장가초시기미대유나
4: 人肉测试员，伊那样普通人就是用我媳妇了，硬骨硬骨的。前面月饼忘记，米月底里呀，全年点；窗户月饼忘记，米月底里呀，最外出。最痛那位忘记，米月底里呀，第几点？我做孙婆那边忘记，米月底里呀，全年结束。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클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첸 슈구킨 텐디 레첸 키 낭튜엔 조니 이집키 갸지베케 첸 사이더 키 중국 공전 당키 점링키 로경외 유지 주베고스탄 소디 어랍탄 터키 파키스탄체 계급송키 튜몽국송리 강시 국교유배고 국송운세지수창보 라리안 신도사바드유진 자빈키 고유강시 슝교유탐 시배고 이랭키 각제미튼고샬라 도구침부채튼 강인시배고 치계키 면조강시키 중국변조키 로지인쇼 도구침부채고 중로수리키 에브리키 니망티외망화 편부준비 고수힌 샘러 텐디 리젠키 낭튠 십트남 센조나 이집기 가직부케 젠타 시그마이터 링리에 튠레 속비에 지켜긴친 아이흐마드 사이더히 중국공전당키 중국미망키 내치티 중국캐주된비에 팅랩젠키 조람시 되유진 중국남비에 팅랩젠티 가치피게 조심비에